0: 나 빼면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 뜨면
0: 봐. 싸게 뜨면 나. 짠이다.
2: 고마워.
0: 짠 앞자 빼. 아 예.
1: 짠
0: 앞자 빼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ighten it up now. Oh yeah. Now tighten it up, boys. Yeah, now everybody tighten it up now. Now look here.